0: 나 물에 어쩌랬어? 에? 에? 아, 아이, 자, 어쩌랬어? 에이!
1: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0: 어님.
1: 응?
0: 어림.
1: 머리 엠신이 우리 애머리에.
0: 아들, 고우미. 고우림.
1: 시바, 저 드레스 업, 무슨.
0: 키즈 아니야, 저 드레스 업. 아! Every time, 어, 우리 거 뭐 쉐 메이크업. 어, 우리 거 뭐 쉐 메이크업. 어, 내 석배야. Your makeup is beautiful. You are fine. You are beautiful. It look good on you. 아! 쟤 뭐 만 쉐 메이크업. 니 어린 거 꽃에 컴플리멘트 인 컴. 아! 빼놓은 니 뭐 쉐룸, 뭐 나 쉐룸, 나 너무 돼. 어, 건고 니 뭐 왜, 어. Even hours of me being my mommy, your hair is beautiful. 어, 손 꺾어. 아로 이티 모 셴 소코 아디 쇼리 페 모 셴룬 도 소페 모리 오 파라 무미 오 소페
1: 제보니 토 바셰 셴룬 유누 만
0: 포엔 이로코 오 코 루이
1: 이로코 오
0: 코토 포 와라 무미 시
1: 쇼 모 예 아와스 무 티 웨 유누 옌 바토 소
0: 마 유 코 셴 바티 미 오 시라 예 니 코 마 워 무 무미 워 루미 바티 모 와 라이 티 모 센시티 티 모 데 모 코 엔 코코 엔 셴레
1: 엔 소페 아 비티풀
0: 에 소 푸 미
1: 셴 미 모 코 유 아 비티풀
0: 모 미 루키 투 마이 하우스 앤 텔 미 오 beautiful girl, call me a girl. Don't let me feel like, you know, our yawo. I need the after three. Don't tell me that. Show it to the, I'm still your baby. I'm still a girl to you. Let me feel that love, that thing. I'm feeling by then she might feel it. My dad married me. People take me moti dagbabi moti dinkokon. Ah, we need that reassurance.
1: You are beautiful.
0: Yes. We need that reassurance. Say it to us. If it's in Rabed, Nijeta, no thing suffering, oh, me, Oni, or girl, oh, you go fine.
1: And she bum my girl.
0: I need something, you know, more beautiful. Tell me, look at me.
1: More beautiful,
0: suffer me, say it again. Eh, cause up, my fissinu, my support to the pomo. My fissinu, suffer me. You are beautiful. But who was shot on me, suffer me, look good on you.
1: Oni, you are beautiful. We are lovers in Kotomoso.
0: Shama so for me, but you are beautiful. I need that reassurance.
1: Ah. Yeah, only I can walk me. I want to jam, I want to yo, kin you. Problem will only if you can learn you. Kin so for you are beautiful. Shimmy, mon, what beautiful telling. Kim as a way, your makeup is good, your makeup is fine, you are beautiful. You want to survive, I'm coming in. Survive, come on, take care seriously. What's your team, my lemon?